0: 다 직접 보고 나오려는 무슨 하숙제인데 추숙제인데 혼자 재미 꼭 카드 카드가 야 아 다고 강대스는 라마 변보당 코드에 있다고는 타베 땅다 근데 코텔 미오레 예수 신앙자도 강크 이샵 신앙자도 콤 망아이나 고 라자 방자 저에나 이거 놈이다
1: 다 등자 길라게 두 시유드 아니지 나션스 아니지 그냥 야셔대야지 근데 소래 소지 토쿠르 제대야지 냠바소주 마냠 콤비체요 디아세디 타비아이 네리 파티다시아 네리 다 총속하다 그 종예 타고도 와 차고도 와 섬는 안 영서 가르기나
0: 다 콘다 지는 간세다 고 다래 고 미슈 마카비소 타시는 간세 콤베 잠잠라 간세라 뭔가 소다시데 예 틱톡하라 뭔가 간세 다 콘놈이 이게 오래 도당된다 오래 차단한 거 다라로 미게게 마샤다 다메로 코노 노세시고 노세시고서 감보시에네 다가라 코 제는 다 말 집에 잡도 짓다 다시 나닌다 다래 작다 그런 차베 이 다루다 잡자 만투베 근데 가제니 우한 탐세데 예 테니 고랑도 잡도 짓다 고랑도 잡도 짓나가 콜로 강가지라 된다 뭐 이렇게 정다 시작 뒤져 그럼 왜다 그래 뭐 메들
1: 근데 단다 지금 그래서 그렇다 야셰디 아니 그나게 공을 쓰면 전에 지금 존재 나눠라 인터넷이 뉴뉴 좀 세네래 차비들이지 그 다다 말해 봐라
0: 어 도라 진짜 다
1: 되지 다야 단다 롭촌나라 라고가도 그냥 군주기 장생이 내리 고스미네 되니
0: 첨부도 사 어떻게 첨부도
1: 다 되니 들어와 지금 두야 그나저나 섬을 나눠 야 지금 섬세르디 카리
0: 어 고스나 센터 다니 가지고 야 니베 소리다 저거 말라 총도 세나게 대서 버서 소자 가서 버라 저리 코코도에서 메인 저도 알아 생각돼 미 강벌에 알아 트라이스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더 된다 더 부숨당 보면서 대접하다 된다 믿도 대 맞아 레사 시가 됐다
1: 나는 남주지 규제다 로사 걸었는데 양 존재미 찾아가 되어 있다
0: 대다 강보 섭제다 다 상으로 셔도 됐다 예
1: 다 로사 그들 양 셔로 지게면도 양지 광에 찾아 찾아 되어 있게 그러죠
0: 어 됐죠 예
2: 디양 베제 망트링니 최더 Rilung tang sum tang, do gui tang sum ki la, ni xin jie bi xie ba yue jie ma lang wa yue jin. Xie ga jie yi la cui na yang, jin gui tang, chab ki la xie ba mang bu yue ba bian na. Dong ba da dong chang mu yi xiu ji jin, ba dan guan bu zha sum, yuan xiu ji jin. Jia ji ga ma min zhu yi xiu ji jin, yuan ba ge ra po xiu, yuan xiu jie jin xie ba su yue jin. Xie ba di da ne, yang zi gang la yi zhuan tang,
0: 괴친띵라 파신 제바다비 뉘바여 워나 시가 제이제 차티라 모차비 휴서 진짜 여지레세나 근데 제시기 근데 차제디게 양직 시스라 근데 요르베 차제르 시소다 딱 그 그래서 저다니 매요 그러죠 그러죠 나 매요 그진데 예 아마 대여서 매요데 가고 부인나를 보모인나를 마치기 저디 매독자 여여세 다 강대스는 코 다도 고자셔다고다 람산탐도 두글럭심도 지그래서 전주 전으로 다디 맘저 드려다봐도나 맘지 조스가니 팁 감을 했는데 생각 다다 오 코에게 내도 됐어 다 갤라데스 순간이나 나 온 토스레 대 인심지 그때세 헤라 그서레 대 다이 다카 그제 알아나 차다 차자 저대 다이 엄마
3: 엄마 우리 남부장소지 어르발 말이야 남부 삽삽 보이듯이 예이 우리 범위 제대로 번개세 돈 들어 오 딘달 수행으로 다 해불어 세동세 전으로 다 연료게 되게 그래 되게 세티 돌아 세례가 좋다고 됐어 예 다 네 동네로만 녹서마 전이 세텐세 전으로 범위 방대한테 넘버 찍
0: 된다는 거 숨숨도 알아. 방대로 녹서 숨도. 숨지도. 넘버 7가 지금 마땅. 7포대 네 동도 거기로 세대 세체
3: 고고 개발 녹색선이 도자기 자르리 곡동자래
1: 자 곡동지
3: 자 곡동자 곡동셀 클라인 마켓 작제스 다 콜라 아마 강서 타다 제소비 여들 직동 국제 된수 덩글로 된수 덩글라 시아들 던지로 생각속자게 된도 되는 그 걸다리 마르핀다 시아지 톰들 그 걸 참아라 누콘다
1: 아 좋아
3: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딱봐이 간세 루동들 간세 통바 딱동처럼
1: 통바 딱동처럼
3: 딱동처럼 예 저기 치세 너 괜찮아 다니 다가 내가 딱이 봐도 돼 상금이구나 대단한 건 너무 해다가 되는 어디 이렇게 좀 봐봐라 이제 세마마 하이 더 여러 마마 예 세와체대로 대체하소 건바상 찾으라 견주된듯이 뭐
1: Kanju
3: 바당고부터
1: 독세전으로
3: 보면
0: 忙不了，他刚才到那边过来，马上呢，他们西巴的那个代表过，就马车他去，他要到杨子就往这里，他什么时候他就没到这，这个什么不了，天天看他拉着你，他没来了，碰到是哪，他到了乡是哪，他到到空地这里，拉着拉着，也罗巴车都这么送到这去。

0: 新鲜中文的吧，德林格雷金参谋的研究之间，雷金的三个党总理把策定团结，认真选举，罗桑协力，谢谢亲哥能看破团结的，打出马责任。
1: 두서선주르두서선주르생각나면 좋고 칸송 샹라 두서선주 시중이 년도 라쇼중 당위지 수진 완전 정기 라서 중국화딩 초바 최외공시 당주 수지 린진신동 이상동당 요문 원시 완전 정기 라쇼중

Maji chao yin na, ngan cho pyo me re di, loka di kya cho ta, tambi yi pang zui, mang zui, zung zui ji, me to dung zha ji yin si xie zui. Ta di yin nang ne, kesa kya ri dung di, ngan cho dori zong la, ayu nang ke ta yu ta, gong hai nang ke si di, di re chi cha yu. Ti yin si kwe ya, gyun zhe yang kar re se su. Ta de ngan ne, cha xia su na, ri zung le ri ki chue du, kesa kya ri dung di la, zong bi ling ki chung zui nyang a ki kya bo si, xie zui di re chi cha yu. Kesa kya ri dung di, ta ji kwam zhan si ne ra, ci gang ki chang di la da di zong la, kesa kya ri dung pi we ki chen bu dun di, 이게 동장다 제수는 증거 요리 개인의 중재량한테 제압을 인수 등재 지시하기 니네 기사제의 중진에 나의 지조기다 지금 지시제 막둥기 롬도회 변조기 지시제 지신망수에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또 신주체 교수님 제시 인단의 가장 기침부요 개인도 좀 기사제의 중지 인단지 제자 근류기 중심 이시기 숙련 차이샤와 이는 야가기 망하 바랏네 독주의 라마니아 독주의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인형아 동주 육 이도를 크는 다디 피제 조야요 말이야 풍순 처수 조야요 말이야 왕조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 동주 시에 연구 좀 대사 제비 중디 도동의 풍순순 지조 지조도 주기요래라 반장기에 지만 지만도 주요래 디인디 디 다지 대사 제비 중기야 진단 친구 찍으세요.

0: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모찬로 드네긴 저도 통인데 센데는 근데 아따 간주 산도 될랑 근데 저도 러신가 아상가 저 센나로 드네지 코용도 게나만이로 타텐다가 파믹 존데 드네게 되게 자쇼케 되게 다 신조 리소스레 드네가 폰조가 수수뇨안다 드난다다 다 녜마케 렌세 텐츠다 텐상가 렌세 야 녜마가 간주 잣텐츠다 텐상 텐츠 지녜데 데 바로라지 상론다지 코뇨아요나
1: 딘데르샤 사자망고 쯤으로 봐 녜마체 슈고탄 소직 도아침으로 양
0: 요거선데시
1: 다 요거선네 잘려가 산다시 찍고 오도와 뭐네 사주 맞대 붙여도 다 배제 쉐버레 균도 쉐버레 만주 배가 그 레전드게 젠드시가 두두자 그 급티도 그 빼나 총조 와 랑가 학벌도 미소스 삼륜 님규르죠 와 녀마도 정도다 단다 이나 배디 가소라 배디지 밀려야지 전화지 되버지 전화 퇴탁지 에너지 가소라지 강버텐조 빼면서 녀마 조세 잡에 강버에서도 잔 제대 단대 강버텐 전 단대 야가도 와 진짜 참으래 아니 락버도 디가네야 지가랑 주지 백이 외미링네 송교제 토레 빼면서 배춤게 참으래샤 다들로서 가서 메톤 안 쓰여 봐
0: 알라
1: 제산 균도 안에 하잔 참버에서 모두
0: 나서 되래라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유일에 가르에서 신나 안나 가나지 겹바 따르바지 겹먹어 그 예인에 다 같이 겹시 아니 통기도 안 남지 어 뭐지 기억나다 신가 딘데 쯔이샤 신가 디다 뭐만 있는 신 지그스도 심심 다다다 신단수 아니 주제 진수죠 아 추동다도 뜻대부 딘데도 딘데 야예래 아니 가르는 신가 유입은 맞지 장만 근데 매 그 유성교 근데지 애초 근데 매 라서 진도 있는 지나는 남지 아니 망조기 그봐 신부인에는 망조 대관 근처에 나서 봐 야남 근처에 그봐 장남 근처에 그러면 하시네 만족이 가르스 또 그 난 가르스 무슨 얘기 나네 지금 어디 이 얘기 남 하시네 나도 근데 통통 보이기 좋아
1: 신나
0: 나와도 자제 돈이 있는 나라도 소이샤 이렇게 가르스 전조 인변에 진이 통통 니네 이네 뒤도 그봐 다 뒤게 깎게 주님이 인지인에다 룽지인에다 나랑 찡내니 따다 가르겠습니다 나랑 좀 자제 길이 때는 빛나 그냥 인비는 나랑 좀 룽지를 주십니다 룽지 튕자 아니 인내 콘도 인지인에 심기인데 따다다 인비는 나랑 줄이 튕기도 그래서 때대로 너무 직 칭찬은 룽지 직 칭찬은 칭찬 그러다도 따다 칭찬에 가르쳐 양계 수대는 따다 제교도 양계 중도입니다 근데 따다 그 가르쳐서 그래서 들었다 들었다 그래서 또 Pusum Tsobat, Changda, Gange Ton, Paris, and number, you will be the Namsalo or Ransom.
1: She took a Kaja Meva,
0: today, that Jagupta. Naranto, the Katas, Songa, and Eli, it's how you do, Jeva. She said, Kuru, Denny, Kuruva. And Tadun Karis, Tada, you be sure, Tadang and Lundi Ninji Lego, Guki Sushabat and Naranto, Lundi, and Ninji, is a Kurdu Kuru Dead.
1: She,
0: Kaja Junim, Tada, Tada, Tadani, Karis. Le Pesola in Sasaka, Sitanki, that I may say you're the yard, but I near Carson. New Jibata, Mimi London, any cash.
1: Je, Tata, Tadu, Nin cheese, a chamber, the digit, the long cheese, the digit, Kumu Gabaraga. Kabajik Tony, Saja Casacane, say that cherry.
2: And the children can get the charant at Cosma. Never charant this man, lesson and two.
0: Tongu, charant the tongue, said you.
2: Charant began a quarter, Tata the tongue. Call Harper Scheptual and Savvy Amrita, Stasher. That under this one, so near my name and to party quarter to Mizantam. Mamma Mizantam, she shampatic chattel. The set around to Cabana Sita. Genetic Zidua. I transit into combatants at one. One certain transit, Mazo to watch on Gina, they need a rasrik. I'm Drogulant, he said. And it's so wonder, Cassetto. Yeah, so the dog had to take part of it. Never mind, get a shadow, share stars and a tail. They made it that way, Tepsi down. Soon down to the electric.
1: It
2: was all the church of machine. That then, who cartoon doors and Miss Sosos. Tigne, Jacob, don't joy Jeva. Nin and Mirk, dangerous church chamber. Soon the carson rang a rang yet, dangerous machine. Oh, what the handsome do? So soon, don't you do? Down to consumption, get one mess came to the lodging to the Yakanda to Covenant to get that
1: one.
2: Yes, I would check it too. Yeah, don't you can ashamed to Perky Jum Dotriba. Did better German mean betterba. One at Tanetriba. Just I'm didn't you into the page that you don't need chimbury. Gamma seven chimbury some too.
1: Lasso, Gila. Ani tenje ke peje tanje do ke tata tu chu tenje ji kana yang gu su lung chi nin chi ke ji chuo yong ran ji ke pe ji ta ji jie xi jian na gu la tuan tu ba gu de se ri wa la ta tenje yin ngan zu lung chi nin chi ke le ka jian ke ge mi ji la yang men lung chi nin chi ke li kong de la ngan zu gen chi gen zhan de jin du gen na ba ning song na
2: ti gen ji bu shi bu le ti qi ran ga mo de
1: ji jia su wei la
2: yi zhe de zu yi zhe de chen bu le ta yin na yang ye de sheng bu du ngan zu nian ma 통마 익죽죽자녀 등지슈 네 당무 익죽자녀요 말아 봐 라프라토는 죽자녀 가르쳐 뭐 책이고 치에서 다닝벌 텐데 떼스 떼스 직주는

0: ཁྱི ཁྱི ཐང ཇུ དེལ གེ ནམ པ ཉི ནེ ང ཚོ གེ ཅི དུར སེ པིན ལུང ཆིན གེ ད ཅི ཡན ཤེ ཚོ ལ ཡིན ན ཅ དེ གིན དུར སེ པིན པེ ཅི ཕེ ཅི ལ རེ བ དང མེན དེ གན རན རེ ན ཅི ཐུང དུ ཅི སོང ན ཅི ང ཚོ དྲེན གེ ལེན ཅི དེ ཇུ ཇུ ཅི ཡིན ལ
1: ད ཅིན ཇུ ཁར སན པེ གེ ཕེ གེ དེ རེ བ ད ཡིན པེ ཡིན ཁར སན མེ ད ད པ དུ མོ གུན རན དང ཡང དང པེ ཨུ དེ བ ལ པེ གེ ཆ ཤ གང གལ ཡ ཟོ གེ པ ད པེ གེ ཅིན མོ ཅིན ཅིན ཇུ ཡ ཁར སན ཨ니 딜레 가르스나 피게 치와다 딜레 피게 니 교바 딜레 피게 니 가르스나 진드기 비데다 템바 용야 가르스나 민디슈주다 니 진중이 인베나나도 신기 김문진진기 자자기 진데 저와 동네 남나 인베이나 슈게야 신다 카메 저바다 지 다다 나란조 가르스나 지기 잘해디 하고 두고 여바 이네 니 잘해디기 가르스나 시자 다 된도도 여러분 제가 아잔자 디네 소소는 이게 좀 병이게 레게게 가르스나 좀시 디인도 이면 사죠 가서 개게 가르스나 니주 동배치고 디인도 사자 강자 강게 가르스나 사티다 디 제가 가르스나 아니 루주진이다 제가 망수 라소발의 중의 망자 난체네 디더비기 가르스나 벽이 피게다 제가 남았어 봐 니 지라세바다 특집 벽이 가르스나 디네기 나란 좀 나는 유백이 수준신이 된 소리 안 가르스 체지도 되게 쉬어 되게 쉬어 가르스 자시 받는 시기 가르스 또 좀 안 쉬어야 돼 근데 이게 좋아지
0: 나서 되지치 게된다라네 제소나로
2: 단 겐자 분절라 무지 혹시라 순수 나 드레샤 랍제 메게알레 다신 게바 아 제독된베 변디니 뒤때 신점 망남 디기템바 아니 쇼니즈 자샤토리야 아니 지 가수라스 나레라베 준비도비야 어딘데 다지 문디르지 유 아니 나 나이네디 룽틴다 딘데 지 단돌레토 나르 지유 나나 지유 룽틴 년진기 벽이 깨다 얘기 벽이 링네 아니 지 동화 미리게 제 푸드 좀 링네 지 임배찬이 송교도 달베던 늪배면서 처음 토요일 요래는 네 진제 년조 살배 라미야 텔레라배 중에 덥제 벽을 대닝 둔지 피게 이봐 와 이제 네 창문로 네버지 중간을 놔둬야게 문제시야 인스
0: 나서 게나만이 문제 배상 문제 성난 성 터지지
3: 北西为金州东年落顶级的火了周生苦逼丁真学<音><音><音><音><音><音><音><音>

0: Lakze Biji, Shendemba Sokyun Sok Letunya Bini, Burundi, Migne Tsenga, Menju Shepshu Chuze, Tordongro, Che Yuji Sundung.
1: Yiren Kitchen Tribute in Sabi Nicha, Mingar Yiren Ta, Ripar, Samshi Ji, Tu Yi Che Nang Tun, Munsu Dinki Chuata, Tier Choni Bu Mingda Guisin Yuji She Yu. 而且,你才比为你出了心呢。而且,比如你,而且,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 이랜 발샤베 삼시지 뒤 2000무에게 낭툰 캡자 체규부터 퇴진 주식이 토네 화르모츠 추구 고무치규타 이랜 김무즈의 가격가시 로도 동규 낭툰 꿀유바만세 중교 라제정신키 최민추 이랜 기닝두네 퇴진 타주 체규 문바 미빈야 세시 체규부시 내추신케민네 어리종통슈바 완스타 기렌추초기 출변 칼리바프기 니티비 어르타 기렌키 투미초베 톡체티 명예 체시달 수지르토 제규인시세유브시 싱글링게 콘셀레 체인연주슈케 미마케졸라탄조가이 리첸겐 쿤난케 제시상블라시 샤미얄 헹게네 모투 중앙롱팅년팅지겹레코 표가칠람토 구지슈베 리첸시엔다남 센조나조
2: 디타니 키랑기 수조 딩규
3: 바세강기 전이 앙다디 시비네 규제튼유타 십실기 체진 세부통투비 로데부낭초
4: 제무디 잠바 차당아지 용잠규비네 디타니 앞엔도 여시
2: 디타니 키랑기 시부어도유
5: 시라 주베지리아 공부갸뻬비니나 치진 로지 용토그지
6: 내가 두두 잠바 강고르 쉼비는 류중 용외 마세 탄도야 랑고른 가비 니즈레 유튜브 그랬다
2: 디타니 키랑기 차나유
6: 키니 이와치나 튕구 양갸르 피쥐 동토
7: 기고체제 롱주 양스체나 디타르 편도 첨부 여시
2: 디타니 튜타 남바군도 토낭 차구비 창와시기
6: 류중의 강람 원장기 주시기 디그기 코리오 나르레 야도 주지
2: 디타니 중고 나조 창매 냠토 송경치
8: 베이징 롱틴 년틴리 공 관계 롱틴이 중앙 롱틴 년틴 시첩 리공제 베게 레진 유동 시에차라
9: 베이징 롱틴 년틴리 공 관계 롱틴제 시비 라이 지베 렌친 시비 랑게
10: 안주 렌제
11: 지난아마도 로촌 초보 주무여다 근간소 체난지 다다년구 초빈린 생태나 배종 롱칭 닌친리코 강기 롱칭제 시비라인 지비린 생태시 드렁거 시비라인 효주주 천노 시비 주보도 시비 종이 아담 미제 지난슬린 생선자제 시여 샹라시체노는니소
12: 시비 조보
13: 시비 조보
11: 지난 남바도 로청 조보 조모여다 다 들은 거 시비 조보 희비난 세린 채노라 나가 뉴욕들라 로랑이와나 젠즈 카디라 로용 해던 조구비 거다 제슈지임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싱카 노르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향이 데 모기토 조 사슈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

이게 그 좋아 이게 그 나야 되게 봐야자 니가서 깔러서야 사지데 자가지 사지지 미다 열대 매자다 너 니좀 가서 가서 벼랑 그 사지데 니좀 다 배 강제지 와도 시바이나 깔러 사지 이게 선지 보텔라 마 대바 시행 뒤지 간데리 세들 셰단 제데네스 대바 시가다 제요레스 데 가체리 셰단 지스 다들 강제 세들이 템 서포트 하고 토망 안소 자가지 이게 될 배신이 배지 이게 이게서 양세 이게 돼서 맞대는 바요 비카슬라 다 자가지 사지 아 선치 소소한 야나 선치 소게 버 돼서 그놈아 대박은 놈아 아니 조치야 치르 세들 아니 가강가 가하가 그놈아 아니 가다 어디니 자다 가잔다다 바 아니 타찬다다나 아 단 너나 치르는 투복 얘기다 로비 얘기 라서 버 돼서 레레 놓고 파 돌아 또 돌이 차위 지슬 아니 대박 레레 그놈아 이게 예리 예리 예리 하디요 다 던데시니 강한다자다 템 선보다 치르 세들 아니 대박 레레 그놈 이게 예리 예리 예리시니 대바시요 디인들 베일라 아니 사지 선주여디라 대바르르르 이게 예르게르 시작하바이나 아니 대바 딩다 아니 시가 지 쇼마르 대바 딩다 시가 지 쇼마르 대바 딩 슈보다 아니 시가 지 쇼마르 대라 미게 쳐빠효레 세디라 아니 대바 시다 지자 다 대바 담보디 강레 세디라 까디스 베지 대바 담보디 강레 세나 까디스 까디 대라 이게 이게 여바도 강레 세나 아니 카카가 Deba nibati, jadir, jaditela, yigi, cha, cha, ja, nya, yigi yibo. Then deba sambati, tadir, tadela, ta, ta, ta, na. Deba yiba, padi, tela, pa, pa, pa, ma. Deba ngaba, tzadi, tela, tza, tza, tza, wa. Deba chukba, hyadi, tela, hyasa, ya. Deba dingba, radi, tela, rala, hyasa. Then deba, ta, jeba, jeba, rubu yomare, tela, shikamato yomare. Hadir, Haditara Yigi Ni Ha Ar. Yigi Yereg Deba Chishubu Chasumayana, Yigi Nigita Deba Shikash. Tinilta Kadi Ni Hadi Marg Badala, don't be Deba Dinda Sheka. Yana Tigi Tani Yambajitana, Tela Chirizan, Deba She Jizia. What Tim Tisla Kale Sheda Jidinus, Saji Gisanjipotela, Deba Dinda Sheka, Yana She Jishiaris. The Shetan the Karizan, Yu Tati Shiawalis, Yigi Yere Yere Yereshini. Ani deba shiwa yinsi ya, yegi tati shiwa li yinsi ya, teri. Ta tezo di chirizina peji tini deba shiwa nabu tish. Ta di kasila yang, nganso mizi sakhi shiwa ji chingi yisi lo, kalu shiwa ji di niyo hibi ka, shiwa ji hiba ndela, cikdi tsu di di lo, tini deba shi ji si ya, tangra di di ni shi ji si ya, shi ji si na to, ani shiwa ji si ya, tena chikba shi. Di indila ta, Tengo mali chirizina, shetan, jetan, jetan, shizomindu, ani jesayadi ki teori, sheji jiriori. Shetan jehibi kasila, jeti sheji ngeni yopari. Ko yigende je, ani ngayu te toza mandawari. Ngayu mandawa tela teni, godenya zanyi nandraki yomari isi. Wati yu te, shetan jesayu tisila, ani dinda shekahibi teni isi. Jetan shesayu tisila, ani jetan shekah. Ta jeg total taru shekar habo yo oda tani jil koge paris ta meja ngazon dig no kal she da jide ne hi bi kasla ta she da jide hi bi kasla she da ngel yo je jili yo pa yanza ani sheka ji yo na ani je shubo yo pa yana jeg no sheka ji ma da oda ting yo res wa ti di so kal she da jide ne yo ya ta ti shawa lis ta dig no la shawa li hi bi la se ge li te che che ta de che re na she ta kan ngazo njung kong ge che ni zo na de ge yo yegi tata shewa lees, tata deba ani shetan je deyan chere zina yere yere sheyo pa tegi nanis tata chere zina ani ni jinju tan, ninju teso re re gende tata deba deba teso gano ino ma tuenpa yana deba teso gano ma shungwa tenri yenpa yin san de shetan ka nga zo ta njungung ke chere ngizu nan rigidu waya yegi tata shewa lees yande tata jishe gano yego shiru tenpa re waya tata deba dina sheka te tesh

다 잘게네 거슈 샤신네 로예보 티헨리 야 저르라보 자자자비에 뒤에 거슈 따르나 자암스 미효레 야 바킬링고 톨레기데 반센다 예르촌라기

0: 阿姐啦，平头千百叶啦，他当我东个七重松头。你呢？那就拍个，小把叶儿郎姐，那就啦，陪你东呢，珍惜啥东着瓦东，朝郎阔姐啦，跟你头吧。路旁游泳家，朝个阔姐李生着瓦姐啦，平头千百叶啦，他当朝西头个泥巴啦菜呢，朝咋熊瓦东，朝西马儿东个平头顶。
1: 대당들나
2: 수민 시주부 수민 시주 대당 가라용 류신디나 된당 디신이 된당 디신 류신 디린종

0: 제소비 저들 직동 국제 된수 된글로 된수 된글라 시아들 된지로 생각소자게 된도 되는 그 걸다리 말핀다
1: 그래서
0: 시아지 처음 들라 그 걸 참아라 누군다
1: 아 좋아요
0: 정제 닝보 정함이 닝보입니다 다 그냥 삼보로 됩니다 리모 강보 그런 티베 세자 정도 리모 뭐 이용룸 락도 있어요 어디다 그 부르니 보다
1: 개발설
0: 내가 딱히 봐봤대 상금이구나. 대단한 건데 뭐라 가라. 대는 어디다 이렇게 좀 봐봐라. 세마마 하이 딱 여마마 예 세와체대로 대체하소라. 공부하시면 찾아라. 견주된듯이서. 견주된듯이서 딱서 이제 시에 톱스 제대로. 작소.
1: 작소.
0: 작소. 대이. 대 작소 이 접을 때 이걸 틀어 가라. 틀었어요. 저에게 대야. 这个人他讨论的对那些吧。过。哎，过了。同把大同什么也做一件事情，你入去。也了。也你不到。那说要提人工就得了，多少？哦，还，他就比他香港马车工人大概。哦，是吧？这些人，把当工不差事，也做一件事情，你入去。他入去，第一当工嘛，就这样。是是是。第二个嘛，名字叫杨也做一件事情，杨你入去，你不到。哎。 내가 막 구작자다 내 준도에 가운데서 다네 포바다서다 포바 포라 차 동사도 소소소 포바 엄마 소소소 포바 오늘 부르다니 준비 깨라 포슈브세 포슈브세 내는 거 준비 깨라 포슈브 유연성 있게 해서 내가 다 어 독서자네로 내 준도 한다 오 레스 레스 게 맞다 오 독서자네로 주인도 치킨한 거랑 상하체 我读书前头在监督书前头，小不老过了，监制人了都把讲这个，到过，录小不几个的，我读书的嘞，读书的到过老几了，我这个正在家乡的了，刚的是，过马路的那个都搞不下这个当，过了小不的，过年哎呀，现在小不他们那个也打招呼的，小不也给他，过点菜来的，天天小不把讲这个，把那这个来得了他。 그리고 쇼차라다 람상 텐데 동바스베니 니 부르소 소식이 카다레다니 카다레 람상 그 대왕 부르 예이 랩차라다 샤브로 대학생이다 당가 카로이나 코로 랩차다 람상 대작대 뭐다니 로티 카다니 양다 어디냐 카다니라 티니 자이 람이 졸라 착순부 근데 베미 졸라 착순부 틴제 파미 졸라 착순부세 착순스가 샤브로 카다오
2: 我在那上上家是现在唐伯沙家在小罗，唐伯家了嘛，沿着那地里头的民族噻，我那个工作也我吃亏到的民族噻，大家开始把我小罗，提拔到了，都是天天晚上跑嘛家里打打的，天天老跑到昆明的，我这打不些是给我养，跑没打打的那样，打不些不叫不着的，我这过了过年，感谢都感谢，我都是现在了，我最主张的我这都是的。
3: 天天早起是个是个了，天天那不行了，天早起是，大老早噻，多大老早了，大起是是，再加些早了哦。是是是，这里俺这前个天日早来用这，你天天过来，比我这来给你，心情特别的，我这那个，就是他，要忙不了，对不的，可以呢？忙不了，他现在当然不可能，没事呢。
2: 他们西巴的那个代表过，就嘛在他这打，要到杨子就王家的，他什么时候他见面，他说这都是个什么不了？天天看他拉着你，他们就说，从早上到晚上，他都拉相声啊，他都拉控制这个拉着拉着，也说嘛，吃个什么东西？
3: 是是是。

주보나와서 지바빠진 원제지야 리오나 샤크주게 게다 총시 먹으라 디지 진직된 땅 슐르지 상관시 준탈 대나 신주 링진의 강진 카위 중세 게다 치위 지바빠진 원제지 동위 인주디비 리지시 토 주비세로

0: 라서 고주당 주신 중고 송제시비 대모 친문도 지송바시 조무 핀초지
1: 동우제당 베글로스 고주 장배관 당연히 되는 염습제베 깽기나 매년전에 매리 튼지데 빼메시야 고시 종샤
0: 나지 치즈 추비 장소 젠도나 슝키 난지 자제 시구 초바당 라서 시춘장도 조무당 요고얼 문요시 대모 다워를 해여바시 苏州以主行中国入卡格入目赵行红旗安翠日卡别的用听托马营观众人都提示通听党部营大学级国给党对你国主人你苏州入指扎写军营写松巴西人都问松过错巴当主行中国南大盘我的西去巴雷下巴当我年了月比爹莫我南起修局 修局及养养主个月八十他云南门人论起你为主巡中国入卡了养安党部杀八十云南门人论起主巡中国入卡个入本临分心仪打听起人多图安全人多入卡给卷堂党子女感觉短途兄提醒国给兄弟打动这笔北京所人多西巴用多月接送八十 国之能定应主学有期改勤协党两者有期期间因了军法年中都没人民没人本军政协比满所国际人民协因国之地通密有国两年南章里达达七天前党七天前节人民有国人都能催约金国军军都局没人卡个忙错我的平均比谁党两者退就了公爹将退约八十 고주 제게 준비 준진바 라바츠링기
2: 두산이도 니터샤 고주 아세장장 고주 야피세 동우처도 두서 주다 나네메 그나지 디 주야 피세 자신나 미린 나조 밀리티 어르 고주 차신알 망무지 리디 참바 고난제 다 염체나스 리치도 이제 아랑함이 링네 슈샤 게로베 샤비 에야 고주 부르도 되서 소주 고주디야 무슨 미리 부르도 된데 소 차잖아 장작한 문에 심주 참시도
0: 打听中央龙城年轻细节流控及胸前解决物三退驱动镇督警我才敢来问八十八当没得卡个满足及苏军区域安全党人力批级雄伟春节娘学习比孙娘顶比娘堂将用及日母为新郎多破月八十 中央龙城年轻细节流控北京细节三七级细节总裁八军八诺不辞任期苏军主信中共战斗党三年上空级国军战斗级兵力村中央年轻细节流控级青狼一把党阿爸三角青狼苏尼铁多协约接送八十战斗级列段把责任点得起打听级协过局苏军区域安全党委
3: 某人及苏军旅者人力军政党大牌动态协约了人多地人内党有国两者批级动员我修三百级动作样协约接送八十打听及主信中共战斗地呢上军军队内党年为旅政战斗托马丁八党人多我所过错把地图呢对于大瓦松人格三退旅者协过人党人把邱永宁过错把村决八十 지로니도니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bata lokdan rame nazo jipi. Pelo ke nyamjur ngwe bata mazi, jong yong ji lebzi bata mangso zun tundran betapta yadzung sipi nyingtop jang kangle ngu yopari. Lhasa chungche jian renyo rama tenzai me toki, nga zu renyo zamza de samchim pji chi yun tukwa kuni si gu ju kor ye. Ngwe ye bawe nyingtop jimzai se to, yun zu yumin dunchu se ju kucha tang yu chi sumpari. Nāngchū chōngchē jīn rīng yō rīma bōmō āni, chōngchē rīn jīn rīng yō bātā nyam tō bē lōng rīm tō sē jū sōng wā tī, sō chū tā jā tū jā chē rī sēng sōng. Ngā chū bē lōng nāng tū yō bū sāng tāng kō jīn zī pār nyam lī tōp jū tāng, nāngchū māng sō jīn bē bō nying tōp ngū tū bē rī wā yō jī sōng bā rī. Chū chū nī rī.

아니 시가치 데라 미겐 쳐 빠히 오래 세딜 아니 어 데바 시단 지즈야 다 데바 담보데 간레 세딜 까디스 베지 데바 담보 간레 세나 까디스 까디 데라 이게 이게 요바도 간레 세나 아니 카카가 데바 니바데 자디스 자디 데라 이게 자차 자냐 이게 기보 데네 데바 스마데 따디스 따디라 타타 타나 데바 예바 빠디 데라 파파파마 데바 나바 자디 데라 자차 자와 데바 죽바 야디 데라 야사야 데바 딤바 라디 데라 라라 야사 데네 데바 다 제바 제바 주보요 마레 데라 시카마도요 마레 데 하디스 하디 데라 이게 니 하 아스 이게 예를 그 데바 찍 수보 차서 마이나 이게 니게 다 데바 시카스 데인들 다 까데 니 하데 마르 그 바달라 돔비 데바 딤다 시카 얘나 뜨기 타니 예바지 따나 데라 치르지나 데바 시 제즈야 와 팀디스라 칼레 시다 지데네스 사지 이게 선지 보텔라 데바 딘다 시카 야나 시 제시아리스 데 셔던도 가르지나 여여 따도 시와리스 에디 이게 여러 여러 여러 시네 아니 데바 시와 인스야 여기 따도 시와리스야 데 아 다 대소도 치르지나 베지드니 아 데바 셔던라고 데스 단 디 가슬라 아 양 나서 미세 사지 시기지 칭게스리로 칼레 시다 지데네 히비가 시다 지 히반데라 sikde tsu didila, teni deba she je se yor. Tangda de dini she je se yor. She je se na to, ane she dan je se yor. Tena chikpa se. Teni dila ta, ten goma le chere zina, she dan je dan je dan she zomen da, ane je se yor de ki, te yore, she je ji le yore. She dan je hi bi ka se la, je de she nye le yor par. Ko yigen de je, ane nga yu de, toza manda se. nga yu mundaw a tela teni godeng a za ni nda ge ma res wa ti de she da je se yu tis la ani ding da she ka hi bi ten res je da she se yu tis la ani je da she ga ta je ge total taru she ka ha bo ya wa da ten ji ko ge ba res ta we ja nga zon di ge no ka le she da je de ne hi bi ka sa la ta she da je de hi bi ka sa she de ngen yo je ji li yo ba yan za ani she ka ji yo na ani je shu bo yo ba yana jeegu nona sheka ji mandao ote tingi yu riz wati yu disu la kalu sheta ji dine yu yu tati shewa liis tan digu nona shewa lii hibi lasi ki lii te tre chir tan de chiri zina shetan kala ngansu njungung ku tre ngizu nan jiga yu riz yu yu tati shewa liis ta deba ani sheta ji deyan chiri zina yere yere sheyo pa tegi naniis ta chiri zina ani ngi jinju ta nginju tesu re re gende ta deba debate sogno ino ma temba yana debate sogno ma shun tenri yan bayan zande shitan ganga zota njungung ge chengi zona zhe gdu wa ye ge ta de sha li ze ande ta ji je ge no ye go shir temba wa ya ta ne deba dina shaka te tesh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싱카노르 무이 드린체도르세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드 레센토 고마야모 요스케 데 나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딘가 마히 초도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키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아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네 준지 다 답이 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 미베 온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디잖아 쇼다 디네이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아니 아니 마가로 마가로 제지무 따데 가마거로지 가도 따히 보모 네 보모 주따데 간다요 보여하 아고 제로 안에 히즈리야 제로 따요 보내 가거나 주 안에 예수나 새둥 로지리 보모
1: 내 지를 하세 모추 아마 아래 보모 주 안에 된다 시 진대 예수님께 칭해래 좀 메선다 살로여 보통
0: 보모 nya cherse cheron dai semoton nemi pomono ye jeten dito cheron la shoni chin yele mari
1: pala cheche chi masero cheso inanda nya tata che nya ama te renge santo
0: pomo che jomo se de ti Ame tenra gari Mushro chung chele tenra gari Tarong kazong ki chung Chela gali ria
1: Mare Mushro ke ngal gali mare
0: Mushro ga mare sise Pomo Ngene gari ye na Yichi meni Tsua nyambu shegi mare Mare

0: 아예 내 치마오니 단단다 두뇽 주지 매게 노니냐 메치네 창돈로게 니에테나 나츠이 보모 니엘이나 가사리 치모치네 나츠냥도 파이 창돌렌조 다나 나츠인 첸도 이가예르 제조다나 시보온지르
1: 보모 시보 매지대 초아 시보 매라 말이 샘 시레리 나체 몽일이 시에나 양쪽은 아주 하지 말이 모마이네 세쇼이토 용샤 등아 히리 넨디카라 나체 등아 마요 비토라 용샤 등아 시미니
0: 그때 나체 닐리 마잖아 모알 하사네 자주 말해 무슬로동 자주 말해 로지 산지게 가정게 남아 마잖아 세네테 세투사 말해
1: Chetari rima jindo, me kazon la kune gamari. Kazon to dena, bomo shimo umari.
0: Rete kazon ge hachon gare. Mushu la la sante hena. Nyesana, kazon ge mola, deshi yunwa zojire.
1: Tenra ina un hamugo. Dene che mola kada shena.

0: 帮忙怀疑
1: 저 친케메죠 잔소 바바다 힐로 통케메죠 살라 루와인 범어 화이 제 눈디라 몸보뇨네 데시지 텐사 예그르 아 무슐레 아사미 돈두지데 쿠 논초마 제니라 렌라미비 도레 가정게 체라 로지 센지르
2: 切过了等到谁就圆满了接下来扩动的心我妈得圆满了切你阿爸的妈的你阿爸我等的就多些他妈的切了个就多些给他圆满了你阿爸的了司机都我们都就先到检查<音><音>

0: 모슬로 소니 창던 저도 나 티나 아니
1: 나 창도 레카 두산 저이 쩐쩐나 진 디마제 최소나 총콘데 수다 그래
0: 최소나 나 세메데도 마체 총콘데 녀바 깨깨라 때가 추리
1: 아사미 녀 쩐도 쩨마 산다 제마 긴 텐도 쩨쩨 도 셴나 녀 쩨를 텐네 카메진
0: 온 쩨로네 진 쩨마롱 나 문조더 르차리